그러면 까꿍대비 국성 따보는 배치보 아 이제 SMS 파일 캬 보니 나야는 사보통 아 따꿍 차돈 떡사까미 떡사파라니치미 보시까 기린카랑께 어른대 브라마바이 르삼작르 사몽노크나 나마증자까 어른대 마누시바이 르삼작르 사몽노크나 나오니 바비네이코 혈까 하게 아 다코 크나디 어라 사몽노 다코 사돈 덕사 파라니시미 보시 허머니

0: 시분태, 어 시분태, 땀 너 그러지 않아? 어 시분태.
1: 땀무? 하이 땀 사다 던 거이. 땀 마법이야냐 수 킬링자고이 아망찌망난 게 밝혔사.
0: 오마 오마 아니 캐 목국도자이 꼭시 배플레양이 동크. 길이 수호카 미니 부목너 길이만 합수호카.
1: 너엉카 땀을 렁카봐. 땀은 아수케 길이만 합자고이 밝혀봐.
2: 땀무 땀멍래.
0: 오 마짱띠 너무 동거 하자 하지. 오마 오마 아니 캐 목국도자이 꼭시 배플레양이 동카.
1: 이히 너 사그라나봐. 차나케 사야오이 아버따모 물랑 물랑이 동카봐.
2: 아 건다 너따 문어구이 파이캬 사그라나봐 아따 동거이.
0: 그나바지 시핑띠 따이 마짱띠 지니 감이 사카니 볼롱거 고나지 고톡 소리 트이 파이캬 아무라이 판거.
2: 따모 고나지 아무라이 판거 고톡 소리 트이요.
0: 아부 시미야 봉이 내가 베레스 부사버 아 아무라이 판거 야 판거 보코락 부파이망 부파이망 아르노 하이 트이라랄리 캬 하이 보톡 글라작.
1: 내가 베레스 카이 투다 투카나사 아따 동거이.
0: 퇴자 아 아무라이 판사원어 무방 버슬렁 니 베레 덱서케 고나지 고톡 소리 트이작 롤랄라이. 내가 방거 커봐. 내가 베레스부사 고르마 고르사 그 뒤에 해복룰루 엄클라작. 아무나 가시는 게좀 같다. 오마 오마.
1: 아따 동거이. 따모 고나이 티바 숭바이 정작마 바게이 대벨라이 켈라치 자게이 티카나히노.
0: 아보보 키비 장래 거기야. 응이 파는 마노. 할뻔어 거글레 구분이 불에 정도 하냐 번어 스나미 차야.
2: 아 건다. 어봉이 내가 비레스카이 아사이드럽니 시미노 뭐베 가게.

0: 사이로 땅코 니막하나야 돼. 근데 시링시링 두야 뭐로 꼴정을하디 앙보따북 넌코나이 넌기 차바나 타와나 돼. 더 힘디 이거 서바캐 님 두야 뭐 넌 시링 시링까이 로코 이똥그라디 몽사타와나디 앙캉그라까
1: 엄마 엄무타이록 엄무타 몽막글라이카 이망대 목탕대 앙 잡이망글리야 엄무타이록 눈물시지나이 엄마요
2: 아슥저라 우일약 학사 통록 마영고 부르크나르자카 따부 르자몽고 코랑르와는 또르발라 데 볼마